0: 人生间人家家被民感觉都动作也没了文章军动过世话当查戏图为内容研究没得动作当没得念啊学马念啊拉面三分都不熟刚中军动动呢你就很过头把马贼民就就那帮也不吞头去了工作过世话就他就过去吧下了那他爸爸就他就过去去现在没忙不歇个那他爸爸的你就讲不歇了我就歇去天天弄出去打话歇了 나탄바바는 나네 코니 진제 나탄바바다 르부시 니게 진베 나탄바바 레니요 대야 나코 요제니 나탄바바나 파르치 나네 코니 나탄바바다 나코 닌간니 나탄바바나 파르치 르부시 네제랑길이 쇼웨 나코 능은니 나탄바바나 시바다 긴쿠르라 쇼와 마히 파르치와나 나코 우바다 나코나 우본조와 다초쇼와 수다 대기 야시 네다 롱세지리 쇼웨 나부 장원이 나타바바나 나처 담아다 기비르다 쇼와 마히 파르치와나 타히토에 내다 파자 트부즈바 소지 지니 쇼웨이 예야 공조 팀부 세바다 장바자바 르슈 긴쪽바 나 효지 시바 소지 지비 나타바실라 신나 난디 뜬카다 지가 군카선나 나타바바 망워요 비맨 가실라 단세메바 단세지도서 나타바바디 단세 고도비 니지스르히 덴네 륜가제 샬리 쪽바단 저와여레 나타바바다다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진네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손니니 나타바나 파르치와 체렌진네다 야나 타네단 저와여바소 너나 나타바비 주지 치마와디 민간도 손니 다제서부시 고발리 듄잔티니 시조여 말이 나타바바 교탄나 나타바비 네비 낭차 마지바 르보 쯔부 르보 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소니 나바 데체 나타바바 총으레 시단근 고토지레 대자 마피나 승발다 벤자마 간로시 나코나 교니 나타고 타시고 차지여나 승발토 돈리다 라즈 간로가 고아쇼디 나코나 타르심바 자니 나타고 타시바다 야나 슐로미 마혼진제 과 승바다 베자마 가로시 그 도쇼니 나타가나 니바하자 야부터 도지레 대기 고다 따빙 어서 초점을 짜자시바다 라레 점무잖아 나타고 주빈도여레 대자 마피나 슐로미 판실레다 사리 레레자만가 냥도 르버고니 점무차지 사리 나코나 타르시바 자니 주세 니히자이니 주세 이지게지 손지 시르된주
1: ワンジャタドナタンガメナライアンファンシリサンレジカゴガテナタシュチンドンババタナタユレントバナルボシイタセニチソラニンカチンボヨルテヤルシイタセビネダノモドンシャオジョボタザンジョボパワルラゴナンババタナジメドジャワソジネダゴンジュヨビディガネバタネヨカタジメラジョニュニンコルフィンガンドシェニニュシュシェバタンレルナタバビジュチンタジサブシェゴ
0: メンガンシサグヒナ、ショバタンチニャンがロボギアタ、ニゴタンゴモ、ゴジェカンサロボニトンゴバタ、ヤナ、シュンゴラ、シュロクタジュンヒン、ジュシュミダ、アンロシュイン、ミンカジャバソ、ミンビカタギミンジュシェゴ。ゴンドンゴズワジュタタ、ナタババジュタジュゴシュバイ。シャンラ、ゲンガバジュタジュゴシュジン。ゲンガビネナ、ルネタ、ゴミネンガシリシャンウイン。 第一主进党内党的施工者若哈将高瓦党亚那强大党苏宾苏若差瓦党主要区别是三头马瓦党六扎布出吧给家些马瓦地面强人内党李天子内苏者给高瓦马贼洛扎瓦党罗阿马瓦古马贼瓦起码没高瓦个人温古东高瓦党差瓦吉巴苏者内党团结了切巴尔者内党了个人给家起呢 가리 총화당 제외나라 타마소바다라 차신세와나 파르치 롱리즈비 겐가비니 야 제와 차신간라 게차 효과와나 파르치 치발리즈비 겐가비니 겐다 마신 ge hajang zewa na parche peke ne chupi genga bine. Lu hajang chokche wa ta si chun chin chun nuye jen gen zewa na parche thale chupi genga bine. Genga bine kyo ta na she na genga bine ganshi nyeru shokba lumar dun ba rubu dun kai na muwa ta yang na chuku chu tunwa ta nyinggong solo ye tang ka tang kuni tunwa. Gomu panje chupa rubu dun chuku chu tunwa. Yana yoba panji juba rubu dinda ningong pancha juni rubu song. Gomu lusu juba rubu ngata yana pancha junga rubu yoji gangrong chuku ju tona shetanga genga ba juto jere. Yana shulogu mi chimizu jaba so mibi kata yin minju shego. Sahi shego ba shela shetanga genga bi nedi jundu tongma bi nereji yinru gari neji hajang dubu jin pena pekin michu dan kumin riri suju misal neda yinbardi lo yuji nyinju meh genga ba dan lakbar to tisa tongin na genga ba nyoto dodo su na ngenpar to menga do su ni taji sabu she gubali dunjan she ju me ba dan lupo muntro ba shago si shio ti tama dan kyung ra subin su san tong sha ju yomari
1: sanga namba lenzin zi zonra gikwa da zoshun shunkin dema yinbayin da linji demo

0: Bejong Longchen Nianchi Li Kongj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1: Bejong Longchen Nianchi Li Kongj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2: Sengkelenje Kongkamza Dere ne Peuda Dumbi Namgang Tang Jida Gupi Tsichukje Riza Pasang Ri
3: 天地林才能学军能端做呢王军正给拉斯里端带给能给培育里端当推着设备当个培训自己国了那位七七书记习近平个高规格情拉得端去协定中华母日接团组备端协定做当谢了王位三笔人力清晰年主席国币年数农委国当给给端去天业主席你不想参说
4: 제차루지
2: 나주 종체레 녀롱 존 니마향 도롱 종주 야캄 뉴주 촉비 카디로 껴로 종주 다지 동의 람부터 쥐비 다차 종초데 니 막조 미비 비도 종초 당보다 게다 치비 루스 요거 먹서 쥐 요비 거소예
4: 샤라 린친 제난데 시차난 신조
2: 내가 레코네 니 쯧베서 지치 쥐 녀랑 조조 당원 제수지 완제 전게 클라스 리도 다연난가 제철초지기제뱅기부지리도콜나위
5: 침기냠제시비 치츠 데코르데 트롬레 쳔상 제이드제 콘섬 제이드드네 퉁구 풍데 뒤비 응언서 같이 해예 메이카게 가니 뻬미치 탄다와라 펜세 따리 쭝르세 파탄 로온타 피리 냠디 제시 비투 제와 응아베 사브드탄 제초 응아베 데헨 요시 구 청메 제체부 기제 펜게 똥 나위 심브 도포 예 담버 제이드드 그비 응아죠 예라 템버 응이니 中华美人今天出轨对其三毛也能一把当查见能特别写的美人卡不了娘人能比接触出错当接触可用作用写的美人卡给忙错娘度娘叫当娘在娘住娘住娘在姐姐可用人不多的现在娘内的代理中日写的美人同着也同级没到拉不得也把谁给被突然那话是娘让下那位果然送教也不送也把的呢 Pākūr nā rōng sōng jōp tāng, zhōng kō nīng bā jūp zō rāng pār sī pī lī dī sōnyāp tē pī ngā sō xie rī. Wāng jē dēng kī nā wī gō rī rīng sōng jōp tāng, nyāb zū lē dō lā chēn tō xie trā nāng jī, lō jū rē nē sōng jō jūn zē tāng, tū rāb jē nyāb nā ngā pār sā jū nāng chī sē tē. Nā nyāb lā sō sē pī zā dū jūn chō sē pā tāng, lō jū rīng nē jē nāng dō shō yō nē ngā dō sē tē. Lō jū jē ngū dī rāng jē tāng, zōku jē chāsā rāngyē, rīngnē jē, yōmtē rāngyē jē, cē yīn tūshū gō nē, sōngyō tōpa sī gūyē. Chōngkō nīngbā jūbzō tam, jībī xiābyō rīgchē rīngbōr sēpā sō jē, xiātāb rābda rīngbā jīdī. Chōngchē jī xiābyō nūbā jūnchē mēbār chē rī tōngā tāng. Tī kūyabā tā chē chū ngōbār sē nē, nā dōng lā, nā nyam dīng lā tāng rāb tsōwī chē chū dēmbā sī gūy. Chōngkō jīgyōn chānggū tāng, dēbdēl, pēnchē jē yōngā sē tē, dēkō tā māng dīng tsōwī Khordia Gangjo Duni, Zhumi Namang Gungko Gungwa Tang. Mrei Kaag Mangso Che Lega Tang Tsovi Ngoyo, Junchi Mepara Likyu Sepa Tang, Tsovi Bui Tsin Toro Tong Gui Shisong Bari. 군대래군도와제전기 근데 받초단 자지 르모낭히 군디 로주단 두시 섬제 롭소 받초소라 첸도나와지 콩기 로주 난도 사도세네 로주 대부 야지당 로주 난도 포섬소스당데 냠뇨 약보다 사타비 약보다 소도세토 쥐남 찌지 자캅젠 두시당 찜방진 두시 첨종긴 두시 찌에제 롭소 받네 자제 주랑 로소다 랑도담
2: 랑제랑덤세줄군데동구 탄참 머리 사커히 임빙군이 머리 튼전에 머리 카게 머망지 소자다위에 중화 머리 징태 초빈 뉴시 된조 윤초 세주 조태시네 머리 튼전 야토 급바자참 로브조다 접자 초요네 락다 된초 세토 머리 튼전 야토 제 접자 로브조다 제 초르로 대비른 타 따위 로브조 대비 자지른 로제 로브조다 카드르는 오그시비 로브조 부산이 드비 로브조 마케시 릉로제 지아캅타와타 로주타와 므레이타와 르네타와 추로타비 로소제 송제세주 준초세네 므레이턴저 야통샤비알라 군데 등잡당데 중화 므레이징태 초귀 뉴시 청미 샘스 속바탕 마셈 찍질지 도쇼제도 뉴바시구 나레 라그고네 추로리도라 도담 샤쇼치르당네 참예 추로리도 도담 자주 쇼잡데 랑제제 추로 중국진 눈주 군데 동화당 추로 레도 주베 세주 첨종 진도 주와 세주 랑자카 랑데 데데 세니 랑조 조제 추로 레도 소에 제브라 등접 세토 누시 솜제 로소 데데 잠네 그베 토담 람솔 투창 요세 바탕 추로 다치 소르 로 제촌 참테 용주당 유레 딘쿠 용주 마이 데보셰 데그 로주 릉네 라송조 세주 쇼자그 머레카게 품소 소제 릉네 네 중화이 르네체 접착해 임버 응윤제 등접세티 로주르네 송조다 준제랑 통치시 귤라 송조 무는 족바다 비주 롱테사주 준초세파 사투 공파라 건데 땅네 링주 튼코 비주 강레세파타 본데네 나 나모니 라치 메제체 카트르드 무랑 위차히히 임바타 므레카바른 롱타 피디 냠지치 등접세 비 로주제 되응 접라 약보시 귤바마지 송조다 페제와 젠다와 타주 약보시 귤 중천 닝과 줍조 림파당 나조 송종 리두 니 송자 세데 로지 릉네 쉽얀데니 중천 죽데 시비 같이 튼콩당 준을라 쯔귀라 중화머리 징태 죽비 뉘시 중천 죽데 도담지 줄렘 충능 냠주 타바시 그 마마 때버는 짐비 페제제 삼로 준초 세데 하스 파섬데 마마 세미선 죽고 바타 머랜 튼데 타 망소 릭지 세주메니 밤준

0: 남사 골이 찬지자라 사거 찌지라 루딘주
1: 뒤이 람도라 사든 봐 까나 찌지야 로토도
0: 배지야 로토
1: 배지로 튜린치
2: Sinkena Patso Kunkhamsa, Tata ne Pujo Long Chen Yimtre Lekong, Kankui Long Chen Che Pujo Lotho Shuchu Tisuri. Hiyam la Pujo Rang Jiao Jiao Mitzkan Namrika Tsi Himjo Soe Zomre Nangwe, Pujo Lotho La Ye Zongne, Pujo Meta Lui Dawa Dumpi Dabhi Ta Zaka Tsipjo Ko Ngoptun Dodu Che Shuri Lopsa Khirangane.
3: Rishi, Dinko Vi Dionra Raba, Jukka Dwa Yin Ta, Hiyopan Mian Ji, Nyawa Yango Nguyenru Singi Chem, Jati Dion Ta, Mepo Chita Chungwa, Tsi Go Siyo Luka Ngachangane, Rangdi Wuk Top, Dion Su, Shaki Cha,
2: 세바중시칸저 근조 민진이 나도 샤괴즈 근거 드니 렘히 샤기 차지도 세바이나라 렘히 칸저지나다 차지조르고 아니 근조이나라다 렘히 민렘히 나도 샤괴즈 크이싱 땡은 답차도 그 근조티이나라다 유바도 사바디기라 띵히 띵히엔 나괴도티 렘히 갈리갈리 나고레즈 크인 거야 머리레 드니 치종아 니납사이 나차제니 니마싱기 챔든 조르 다단잠 랑디 치종아 시디 치종아 파라 봄다오 헤르 먼 트윈의 근조 납디 세바다 유레이 동화
3: 对木家瓜，观众内把街对头的下规则的哦，对内陪着东把个七角啊，内陪着街把个七角啊，把了，碰到的可能看的是呢，黑了看到哦，对个对对观众啊都做就在有来动作，对木家瓜，对观众旁的路给对手的，对去对头的带个规则，对着整个做到哦。是是是，今年一三十七，俺家什么呢？对土米长更新，恰更恰，就看着，点这两把，门对点的身边，咱们的球线当，也选。 热线机没用我下过，对象周边三个家小组能帮着妥善的没事的细别的，下一节他当拍照给那个也不习惯。前年周六个我家爷呢，前年定带我家女儿尼妈呢，前年季孙哥的爸给我家经理，这次干嘛这开车的？下段时间秋龙原来决定对责任就位，民警党出来修把的下，我家的个人新碰下你老人那辆脚，大早里头还去相对，下老人碰不着那个，如今通当三个人一辆想下的。
4: 普鲁这边青年时期，此一句也拉最宽个。等你那边的东北个青年也三十七，人家什么呢？端土米人更新做农，端三皮类型个。等你人民恰把恰就到，你瞧看着就到。顶着一拿了，顶着两把银子个。等你端的差多个，差嘛的一趟去了，确实到，也许有些什么没用了呢？来个的差嘴巴这个来子宽个。周坤这几下也拿了，雕像周边三个了，修缮谈及了，帮着妥善的马萨西布就到。你下些几他做就到。
3: 帕秀格雷格从马擦嘴巴这个雷子坤格，等你把他顶把个青年柱，路跟俺家一样呢。青年柱，大爷俺家人把他尼玛拿走，你那开心个？青年柱孙哥怕跟俺家经历，就自己干嘛这个小子，他干嘛这个小李跟我出行个？等你下顿个人了，去弄从马伊拉几顿个对身就擦里头，俺你面前多出来修就个小娃子说着出来一子坤格，把他顶把个其他过来修也拿了，普鲁这边青年去去。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또 되나 보다 더 밖에 차치 된 정보 바로 이제 나오 대치 죽제니 빠사 돈서 뺀바니 프로젝트 차로 통해서 그 마즈 다 된지 자다가 뭐 좋다 근데 몰라 된지 나오
3: 제 보다 된 밖에 신 바치 걸 희견나라 바치의 치바 제 나 지 저 주니 주이게 교지 교거 녀시제 녀시제 녀시주 녀시지 녀시거지 걸 인지 큰거 다 공리 나가 니까 보다 된 밖에 다 힘도 뒤셔 살고 샴라 드링크 자카 치죠 걸 뭐 된도 뒤셔나
2: 디네 다 트랭키 자카 치죠 쉬나 레네 부메

장니 제 쉬모 캬지 시마가라 뉴잔 루나 제지 쇼캬 틴토 니 나기 송의지 도티 제바 다토 타마마 보 팅켄라 라휴스 송의라 도티 제바 세보히 코지 므라 바람 도보히 카라 유니 까마 쿄자 모그바다 대지 중체비 소히지 까마 니니 선자 송의 퍼다 동그히 나도 니서 티제다 잔코지 준초시나 소제 세보다터 선 나티 조예 뉴위 디츠 통도 동터 모모 조위 조예 뉴가 디나 시마 가람 뉴잔 루나 조예 조보 랑토라 소소 차지 예 나티 샤모 감보 미보 조터 샤모 감보 나큐르바나 샤모 쵸튼조라 샤모 스바따라 미보 차바당 조와야 스바따라 용게예 nga nga ki me do yin yu rin do dong tho me do ye yin bie ko mi na xie ma ga ra to ma gang za lu na me do yin yu rin do dong tho zho nga ji si ri ren go bi ni ba ten tho da jie xi ba ji nga jia jia bi si ri la han bo jia la bo me ba ji jie pin ni din yu zho nam cho xian la yo ba ya lang ga jie zu bi san da kai xi di ga yi mi gong xin shu 담보 효반 니리세비가스 고요코와당 사통통 캬치 딘치 네다 차샤라위 니소 유방은지 님바 가데 효반라니 까마 선교하송지 고동장니 디머마야치 카미 네다 니네 보라보여 선 효반랑가스 슈조와당 고요코와디 나코위 지진이바피 닌다두마 난촌다다유치 포위 네다 니네 보바 문지 이바 효바 딘바 동가스 김비 카도 잔도 인치 로네 보바 문지 다도 효바 오 히토니 히도 토비 산다 간다 유스나 게 가데 주진 잔바 준디니 마본 제여바 히도 토치 니네 당 차 히토비 네 보비 닌카 유바 문지 니 가데 오도 세본 제와다 디중스 nga do chena chi chi se kin chi kin che yu bi nian kai yu bang ngi yu so ga de mi ga ka don ju ni cha ji ba dang nyu bon ju wa de yin sen do don ju wa ji ji ni da yu chi ni ba do di to do min kang do mi ba din ban ju gu ye pe na mi dang wo dong xia wen ji chi jia ju men dang wei ra ye ji song cha nian bi ni pu bi nian kai yu bang ngi yu bi yin ji min kang do mi ba din ban ju gu ji yu Thank you.

0: 我们跟那些呢，强度可差的个，没得做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见。街上呢，从来看不 다 말아버리고 저런게 처럼서나 여비기 수정이 리모토라 추연은 리네들 안은도는 런게 창덕이 리네들 달러도 컬러처럼 생흉다 된 근데 창덕이나 편성소문도 저러 때다 바차 전부 좀 누워서 연락 만나와게 저기 이 돈알아 다소 뭐다 세트나다 이나다 유장게 되게 돌려서 창덕이 이들 따오들 공들 받아 레드 레침부 지 받아 돈을 통자지 뭐 도롱도 양 롱크기 달라지 들 나와지 공 노서 거도 처럼서나 그 롱스가 반 장본다 디모다 들어 매봐 이 들 예원 들어 토와 마와 양 들었다 양다 들었다 오들 대인 나나도 칼 창덕이 레드 초다 참아도 천토도서 마트게 달라 희생도
1: 제라 파손 젠지 더 마운트 디자 무가
0: 레바데 레바데 레
1: 쇼본도
0: 제 총도 연제 등 아마 로지 돌로 총변 여 다다 칼 반다 총서 청도느려 좀 등 아마 이지 드무도 이지 대등 아마 강박 총박을 때는 이지도 되더래 등 아된 유랑도서는 강하죠 주나 다퍼에서 처음에 힘 주나 내선에서 야로 야로서 뜻다도 그 대인 걸로 저 내어들 아로 강박대 아로 강 히틀다 다오들 그 자다 나랑들로 총박되게 될 칼 그런 논 데모다 봐 사주 강사는 지 당화되다 순양도 태어나고도 대나지 레산트도
1: 단단한 이책 논에 사자 데가 리니크 띵효다 데노네
0: 하고
1: 레라 뭐뭐지 겐치 세브다 아니 뭔치 상금 당소 나이 만나서 때 세나 코용지로 거라 데데 좀 가데데 겐치 그 대좀데 좀 바지 겐치 로니효 이에서 에지
0: 아 좋다다 로니스 자지레
1: 데데 자
0: 자지레 참 디딩아 참도 게일 허다나 바다 텐도 제딜 티바레 창도 그게 단속해 김로스 여라
1: 등
0: 아니 그냥 더 섬으로
1: 체니게 예 마보지 배냥도 냥데
0: 세네 예고
1: 여제라
0: 제데 데디 졸리나 다데 난 하산 도마뇨 하산 도마뇨 달라 말랑다 지미 여저고 말랑다 지미 여저레 데 다도도 칼라 데게 나와나 용사 초나나 용사도 그 나게 모레 아오 롱스 창도께서 나오서르고 로첨부르다 데코 그 자데다 그 그종던데 히오데서 하시 보다즈는 세지 강아 동숑스 동해 서해 마케 년케 삼바가 숑스 다데다 보다즈스마다 천라지 여저로 강아데 천라지 동여저로에서 데데데 이치들 데나데나지 이치들 데 겐로스서 바코 데데나데 그 이치 아분도스 데는 나송 아이 말랑스마들레 나송 아이 말랑 베카와치치 유출랑동한게 메뚜 샤와만 룽하모 살아보와미 메뚜인진 루게니 총나모 야룬 짬보다 가오미 정상 좋아미서 이제 달라 이치 동번이 받는 게 나서 말랑 좋아미 제대제 보달하가나 시두기 녀마 샤와미 녀외치 지카스와베 녀외트 디시 데스 아 에르스는 뭐 정말 세시비
1: 저된
0: 좋아서
1: 정에서 라서 예체
0: 카게
1: 에나지 록 체가 다부진 로도고라 록 하제 예체 보그니나 예들 년주여 바집다 양로 춘춘게 지년나 예들 대장게 다데게 나도데 하마고 무슨 이나야 그 당송아 임만나세면 로 최총 근데 그 년나야 제 세나로라 제 소소소소 그다 이니 세거레 제 세나로 소소소소 그 산론다 천한다 만다와 제 온주 그 예제베 한상부터 레도 생한 좀 난제발 지네 만던저이데 예동지레 니네 예제데 간좀 많이 제주 근데 그 배 가보는지 다 리니 데카 그 무참하게 배 가보셔서 이제들이
0: 저 손바나게 이치들 전에 다 편제 로송조 수두즈리 사사라 다달 이때야 다자 니위로 히리려 요 이데 저 다는셔도 다 자서 롱송게 메지 난클이나다 다서 치자리나 부담다
1: 지데게
0: 누자가 그때 그 동동게 그
1: 건저거지 담당게
0: 이제
1: 레슨
0: 저도 세베 하나
1: 이나야 냠테 좋다 배 던지 잠부지레도 다 이때는 예산아 제 하나 선보 리메이크 다다 세거리 얘도 거보다
0: 베베지 베이 받아
1: 게제 그 다다 안지 선데 선보 양상 안 들로니 혀자야 소소데 제선의 파제 게든지 제 다도 양자 제 전지레 같은데
0: 다다 그 가버래 데서 디처럴던 데 지선으로 양 로기 체든다고 말아 니들의 디보게 내이라고 말아 데 손에 뒤로라고 말해 손고 천왕이나라고 말아 만든다 인상도 된다 이 된다 지 지고서는 그 가본다 이제 해서 된다
1: 어 게임 때

0: song yong de zama ji ye ya bu je zong ge na ji ne yu da du da cha cha nyang do ge da so so ge sen kan da nyang do ju ge se a
1: de ma cha ji ge da zu du ko le cho wang ge da shi zu ng ge no le nyong ge ji de pa de zu ji le na ma zu ra cha jong le kan de na de de rong ge de zhi de ge de la ding se na ten ka bo yo san do se de de ji de ten ji de na yang de mang zu ge ga bo shi je ge se na ka mo re na
0: ji ji ka de de ge che ge se na ye de da su tende ta pa ton joli ke jonse ta kanje re ndo sa gi chi ka sanu che ta nyo ya na na
1: tu san la che ta nyo ma
0: je je je
1: ta ter re ta la ten ten sa na yi de de kar yo re mo ke ke san hu den pa de zo de che ji de de che sa na na zo pe gi je cho da pe gi zi ju da ten pa ji ni ne sa pe pe ma ge san kan da ten pa ji son pa de che sa na rong zo rong ne ge nyu su ta ji rong ne ge ta ta ten ri ge ma la rang yin ten pa ta da ji yin sa de la
0: ただただこう、やるのね、じゃ、全然だって、いや、あれ、さ、てんだ。げち、だなとか、ただか、いちさ、ちょんか、ランブクトラ、感じるし、ひょうべいな、ちるてがいな、感じるし、おいな。だ、てで、ちょ、てるさな、だ、がろ、ちょんちょ、パイルで、で、まかんけて、まかんぎゅうちょ、さま、いるがぼよら。いるがぼれ、てんげ、ね、にわさま、いとんじゃ、ちゃんじょ、ぴょんちょ、さま、がぼよら。て、ちょ、てげ、ばちゃちくいる。にんでちるさな、て、
1: 到底了，但是人家在的，人家给，到底了，说啥呢？到底了，总的穷穷的叫，人家那穷穷的追，到底在的了，他也跟老子的跟家庭，老师把工作了，娘到了，等到一穷的了，没穷的了，一点马东都没什么个搞不清楚，没什么个，等俺上的，俺给等到追不追不的，没了干啥的，抓的。
0: 대토바요나 데 파제 리니 주다지 인제레 산도라 좀 제드 양 디덱토라 좀 바보 요르발라 이 근단 종케 난 당고 토네 지 사슈 요저 데네 메제 테초케 리니 테초 양 티노네 떼야 제 요르고라 제스나 간 조게 이체 좀 바보지 그 리니 그 주다크 테라 코크 네바칸데 나 텅고도라
1: nga yi chi tong ba bo jira me da song han le xiao na ye yi chi de zong sa de zong chu de me ye ge ga bu che ba de nga rong le san hu ji de ye ba ma che ge de ge chi de me ye ma lo zhong han de ji tem zhong han de ba ma che ji ge me cha ma le de wa de ji de na ye ge chi yi chi ge na la de ge la rong ye ge me de ge ga bu che de ge sa cha pe xian de chang de ju de chang de ge yi long chang de ge zui jong chang de me ge san yang chang de me ge ba yang cho wa de cha ma de ge la de no chen du de cho ge yin ji 미니 저기 그 다트엔드 그 무슨 예치 예기 된 나올라 또 진짜 진해 보 그저라 이제 양다다 대 주쿠 된바지 그저라 대 나올 때 봤던데 그 리네 주치기 돈 바 바 다다 대조 들었지 저 나진 카게 저로 몸이 해지 되니 베트 만다 와지래 리네 주치기 진짜 그런 게 연철스 내 바디 현다 만다 와지래 지 매일 만다 그런 거 절 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해도 그저라 영 자진 몸 붙인 돈 그저라 정치도 야버지 된다 정치 찌기 유롱 찌기 저 처다제서 거기다는 나빠도 조치히더래서 단다지 된다
0: 긴게 난지베이나 행아다 뜻은저고라 이제 예첸저지도 행아저지니라 만다 근랭가
1: 예치도 행아저지니라 때 이제도 예치도 행아 공서라고 예치 행아 거다 때지는 행아도 조도 걸는 던지 그랬고 예치도 걸는 나가 돈은 내지를 걸 태정이 봐 랑정이 봐 인서도 걸도 걸 조도 걸 틀었으나 친용히 거다와 옛날에 대인하는 이 친용이 거다 보 옛날에 대놓는 걸 저전 조우지도 걸 중단지 여기지로 대도 걸 그 이 이게 나로도 걸 거기 조우지 그래서 대도
0: 지금 파게 그때 전전한 게 그때 과린 조사하게 지금 체크다 행아 답지 제대로 잡아 어 행아 때 뭐 가야 로한게 그 안에 제네 제네 답지 그래 네 대인자도 잡아 대다 뛰니 지금 예사야다 예대 이제 제대로 잡아 어 뭐 가야 로한게 그때 안에 파티엔 롤렌 바다 냔주 때 때인데 잡아 냥 냔주 때다 튀는 바게 콜라지 냥해 님바이나 안다 양 콜라 데크톤에 고데와 tindik tundi trik resa, ngula ni tindik gink leba nula, samu tindik kogu je ari.
1: Sae, sae, sae, ta yichi tu ko ngang tenji iba, ko mambu tri juwa ito mara, ko nina tong tenji, mambu chi nyung hii kudawa tanda chi gujuru, tegwa talo toka samu mambu chi tong gujuru wa, samu mambu ta jine cheresana da kala cheresana, yulungin zijung tenge da kala, choga batin wata nyinga ka langa tri juwa ito mara, ko choga chiru nyinga da ngay joga tundi tanda pano nyinga da kutu ito mara, ko tawa kudawa chi tanda ka, nina cheresa, nina hii, Nyebuchi Gujarwa, Nyebuchi Mena Dan Zongkhen Tegi Yantar Dekhala Yichil Tawa Dela Khu Dan Nyebuchi Dengja Mara Dan Zongkhen Nguli Khena Yichil Yabuchi Mena Dan Zongba Patala Yankar Lucharasana Khala Senla Chowa Da Chi Dan Zongji Gui Kharasana Zidung Ta Zwa Da Tang Toji Mara Dengla Chi Raisan Chenda
0: Jela
2: Ginloza Nimi Sato Na 感觉着秋叶当起长了人都有啊些影空格张去着地当从爱马浪希巴的村呐爹那你阿个着啊顶别张去些爹马浪吉南比图呢也在中巴别三点个给卡达路本儿局那个爹爹大卫五个破张波达来一边路一点那是清明节都当破张波达里一样爹样大日日难度就爹 干几遍新几天恰当在外村本时第一边去进入黑巴当普通家强度所录音的大呢对村镇军队的对面没人的没人把的军里撒空一个人的大大当没人一个先苦家进去的军里去给罗子你们的军呢罗伊撒中下军呢杨大大才个这一张明本 电脑没请娘娘的没人家真素心痛过别贪婪也硬空给大多错而鬼鬼血血别家书记人的家满意等多电脑家若样家娘家四笔空个张去了撒空的有的个的人为女把也顶本儿行电脑空个月在家真不怎么一本儿暗处层面三家真的血家硬 点个端的样，阎罗让你们留意大件，没那件先看了，最快的一点心头不当，空个一层呢，如黑马来一件一件件，赠送秋季金砖的件，白巨人，空个样大呢，阎罗长不一秋叶，端有杂汤个龙不一样。

0: Geng da dong de na lo la bu jie sa xiu gan san la long da zha bi yi se na da bie cha yi na da wei wo ge po zhang bo da la se men da da bin qing jin lo se men de mo bu jie ge yang ge su bin qing jin lo de zhi di zhang ba ge qi tong ge jia jia qiu ka zhe ge lo de
1: jia ge lo
0: jia
1: ge jia ge lo nong ju li sa ya de bin qing ge zhi jie ba xi zu ba ruo
0: la
1: xi bie ge su le de ji zhe de de zhe chang ma ge de ku rang ge ji ji qiu ruo
0: de le bin qing ge chen jie ba xian jie nyong ya na
1: jie nyong ya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다 나와 하지도 쳐라. 보달 하고 나와 하고 그 어디 절도 야 보달 하서면 더 나지로 배 강진 게 좀서는 건 잠불린 게 제차서면 나중 보달 하서 참하기 가니 해 봐. 좀 드바다 뭐 보여라. 건 나와 그 보달 하다 걸 저래. 얘다 말아와 그 리신 너 부도 치원 라서 들라지 뒤와야.
0: 그래서
1: 견로서 나 치도 또 너무 이래. 때를 제달라 견로서 기다 당해 볼 줄도. 때는 제달라 때 누이 칸선을 기대 게다다 집으로 연구 다선라 때 맘만 맘부 그 로충기 참아게 달로 동가 전부를 했던가.
0: 라서 간초 같은 데 세초사래 겐체가 체크 사종 때네 제는 간초가 창도가 요전들라 가주에서는다 들라때바 피반다 들라 가긴처바 그 제이제다 제이이게나 그간지가 존더가 막차장가 칸다 매바가 튀니가 다든지가 산후 코자 챔보지가 이점에서 이래니 근데지 시드처럼 다지네가 저기 소소가 파이 춘주지라 가버고라 니네 지 요즈 챔보지라 가이르고라 니니 발라라 다뇨는 데크는 제베이나 책산
1: 다 저거 저와도 배 아버지 등서 저와도 아버지 예선 저도 그 아기 마치시 뒤져도 칼라 내가 파이 창도르와 대나연게 저러 벽이 이룩하라 뉴저니들 레달라 지내치라서 좀 뒤지다 가면 먹기 좋아도 지나는 거 뜯은 거 되는 파일 때 봐지러 와 자 침묵을 해나 그런 거 파일 파일 뜯은 거나 랑 배종을 뜯은 데 여지 말아 파이 배종을 뜯은 거나 중화 메릴 뜯은 여지 말아 자 지내치라서 런게 그는 해나 파일 때 봐래 자 최상 걸 해나 대 저런도 지카가 지카가 이렇게는 파일을 뜯으면 지카를 뜯는 거지 말아. 내가 지금 언니께나 근데 내가 던지는 게 와처럼 누서든 또 아무도 가로냐 파일을 더 받아 파일을 더 받은 되게 휴도로 랑쇼 근거네 대로 언니가 배준다 다지 언니가 지카들이나 더 봐야 이제로 와 내가 던다 지는다.
0: 제라 게 렌테야 나베 한산보다 세나로라 지소소가 된가라 다지 뒤반다 태는 뒤바테 주베존리 지죠 가인선은 뭐 망보지게 소소가 요쇼 간에 로마 제라 차이 시대 잠바 가와 인데 잠 요쇼 옌바가 지 리네에 난다 대초 설레마 토바네 파가자 당학대 저 인세 안다네 소소가 야 다존네 지샤 존노마도 옌바드네 시네 이네야 겐크다다 소문나기가 간초 무소야 로마지 그 토담보 소소 파유라 가이 데칼레 미리라 가이 자갈라 가이 파유라 가이 메나 아잔자 대초 가이 케오 대초 온토지 마레 레라 레라 다른 시당 토네가 루이스 에메데라 장차메세르고 제카케 참메 참메세레 이나야 루기 가야롱아지라 야 님드세그레 다텔라 코랑 코랑나 소제 거지르고라 다긴 첸데 이나 로만 본던달라 다지 사종 제로 손질하서 데나로나 다긴 체가 산나 체가 준돈 지히 샹인비게 상우데 지나네 소신 답데 지나린 도사긴 산노 동요야나
1: 요요요 라소 다트 로네게 이치트 사종도지 종주고 걸로도 치르스나 로네도 치르스나 데 창도와히 담바 지인저들 조도 로네 치르스 마마게 천에 용기지로 마츠게 천에 용기지로 종바부 스키 이나 마츠게 쳐도 천에 용 마츠게 쳐도 파도 판도 데나지 맨나데 걸로 저기스나 이 사종도 용나 가버려 제라 제가 말했다 데나 데게 토네데 걸 로네게 마츠 천으로 마츠게 초아데 퇴셰데 간르리 참아데 그 전화지레 공다지레 들러도 걸로 로네게 로네 치르 다제다 힌주지 된다 치르도 고속이 좋아다니 요즘에 되게 참아도 걸 좀 힘이 제차든 된 건데 치르도 마초때다 카트리나 되게 저거 좀아 벌써 이나도 걸 저거 좀 들어도 걸 소신 답은 라소 답도 요즘 말해서 저도 내다는 거
0: 那时候你跟蔡总队长把昨天忙出去过的啊，等出来陈秀这样子啊，要没那忙出去，对俺当门子就等着这个了。但那有忙不进的人呐，现在个托呢，他们平常出去人呢，他当俺这个每个人都了，龙天云南站、银川云南站、电脑也俺做卡巴的有才队长吧，他们平常出去人呢忙不进俺做通用的个了。对，现在队长吧，数据个人呢得去，得找干部嘛些不接，定是打数千部，但脚步嘛。
1: 他等这个南巴德了，被下江干部等的先着过多了。落叶沙中先看见人呐，等这看了十个山楂的，俺做杨贵说落秋南巴的，落叶沙中些个这个让么这了，该人也难摘。等你外面人呢，等做军事先就提了，落叶沙中些个没法跟人家团过啥。他等于那个中途看了，跟你上个第二个碰着的，等那等打算吃个松巴那些的，让那个水军得了的看了，等到这个金牛的金牛等那人多，等到吃完的。
0: 我拿了，等到几天走的了，俺跟俺的现在那个打算吃个松巴那个，在人那里那个主要的就是买泥了，是吧？第二个杨哥这个是买我们学校给人那这个那个当前的就军人的也不是这么多了，吃个啥东西个是那卡不嘞？第二个俺是抢到了北京那几个人把给他那给你买人那稀罕的忙不要紧嘞，吃个稀巴那些嘞，抢到个粥。
1: 蛮看个耶，跟亲个是吧？嗯，长大个暴露个辛苦，得了擦卡路个擦住啥个垃圾，他妈的个你买人那些个了，得了为这个，老穷这个的个了，他嗯，水军个人那的个了，就是地老平地个地方的个，得了都个了，干烟的这看的个了，金牛金牛是热上天的，因那了，都这个打算送把那个山东这个原来些呢，这个水军个得了的早晚的等不及送嘛，对吗？山东个。 三百个几的是呢，一个等几步就停个是那搞不了，对吧？得了都搞了，水军给得了都搞了，外头呢，他妈给通钱不接的，军人接这个到，用个喇叭都拢是抢到个那里去呢，得了这个通钱接个把的呢，看这鬼都给接了上车的嘛，就，啥家也忙了到的了，等个了抢到了人呢，等那派出所不得，酒店的住民给，等那忙不要的，得了这个通钱不接接个多少，俺拢给得了这，可是水军给早晚的嘛呢，就这三点十万的那卡路。 东北来上这的，嗯，可东北来上是，嗯，水军给早晚的嘛，那就三点跟这不当一个几个是呢，卡不来。

0: Tanda la ko yi ki tsi de ka la jayi le juya pa ma zi, tanda la ka yang, yang taka, yang ta tsa ma la tanda la kyo ka ya.
1: Re la, ta manga tanda gabu yon ba yi na, de la pe ya bu ya sa re, manga ka yi la xin ju ta, de no yi de la gabu, de la lo ju xe san ka yi na, de pe nga zu ji ki ya bu chi yin se a ki.
0: Re, ta adana nga ki, ta nga ki zang ma ki yi.
1: ཁྱི ཕྱད མ གསི ཁྱི ji ta ge ge pun chu ge chang do se ma ge ge ye zai de zuo la tin lo yo xia la san la zu ji ji
0: na che le san ta ye de zuo dan lo zu xin de zuo de che le san na ji me ri tai de yi ma ma zai jia da na lang da de na ge ge che le san ta ba na lang ge tu lo xu ya ma ma chao de ye bi ge ye de zuo zuo du le jian ne
1: la san
0: lo ge jia chao ma bu ge che le san ma chao de ta bi ye de ge zuo xin de pen chen ge jia da na lang ge ta ba na lang ge lo pen chen zhu rong da bei re da niang zhi ge de lo 바기 이때서 야지 돈에 녀다지 다 참아요.
1: 그래서 피지치 다기 산드레베 제게 핀손손 받는데 라서 아니 치 단조데라 겐강한 쪽에다 루이사 총키난다 데니 링네게 레레 용케 문나바이난다 데 나오겐한 쪽에 자체웨 심바볼린지라 치 단조라 깨자 체카이 기저소나로
0: 가루 이지 좀 봐봐 총총다라지레 나 또 체력이 되나 말에 나로 그 레카 그 쇼도 얻는다 이지를 좀더만 되나지레 대래어디들은 아기들 성청에서는 주도를 해치지스나 창덕이 나기야바 참아들 언니들 장성기 주 주바 나기야들 그 창덕이 리네들들 통체다지 못해는 당제 제주 맞아요 파기 벌을 야부게 너가 마게 부모도 야부게 상세 대라들 전제 야부진다 툴라 마동 바진다 장성기 주 주바 나기야게 야 비지 오지긴 하나 달라지 나를 예체라 대부지요
1: 나서 두지지 다 겐다에나 다 롱어 손질 하라 당아쪽에 여자가 돌아이나 자리니까 주다가 돌아페 콜리 망부지 제여리 데랑은지 하사 남바다비 지스 이란타 콜리 카송 세지이나 데 마우발라기나 그조세타 샤완란조 제사 힌드르비 자히 힌디다기네 드랭아쪽에 카다 연에 견드데 여주지
0: 그거나게
1: 그지치에

0: 就年先到穷花来行呢，空谷基因结合级别垂直性就看开的就当花来行呢。明年八日，空谷净土热锅底，阿布雷内土泡白米厂主动解决新区新品电给七八摊，米松东松的就充裕巴些。曾经连接，公司生产热锅熊看巴生栏目行，来前监控难看，到我司令拉些。
1: 每米大几期，俺就六八出几期；每米五几期，俺就六八出几期。出几期，俺就出至两八期。长途不便之注意，莫注意行驶，两八期。
2: 米几期这样是江浙七巧。
1: 扬州人民只要你，俺几点的扬城西。
2: 所处康熙期，与其闽南共二期。
1: 미리카기 통지 약계당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사당 독쇼 내사 여완 내사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이 텐디 리츠엔 킨낭 튼조니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운인네 로든주 뚠게 코르웨 계등급 디라 창쿠르기 체튜 구치바 딤지 로틴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슈 총통 우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키 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슈 총통 우초 초부타 쥐튼조 우이 젬든토 중쿠이 셰슈 젬쿠 통마르조네 체튠 젬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 탄 시디 계속 진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첨부 명주 제베 고르 샤초 변조 링디토 중국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中国中央局级别书记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비 토든 비 미체타 랭겐 문규 톰니 임바타 단타게 급주 준 차샤키 나부사바 균체 미바 뚜 톰니 임비 이치 유지 데나유 시진핑키 중국 탄 창고리아 기금니니 편춘 쇼지탄 레왕지 튠키 지초 정로기 자초 킴지 기급직시 중국 탄 창고리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 당타 시슝키 로덴 귤미기 체조 식시 탈루다와 초바 나란네 창고리게 알게 된 첨지 슈네 키란 탄 라리안 진좀난데 당이부터 계급니뷰조와 피계동위 류스합식 되게 나란의 루튼지급수지 당염토 배준체디 당이부터 계급니뷰조와 특주기 니치체교로 모두흉룡갑부터 라단지내 장소수당타 계급기 차샤 피계를 군디동와 계급니뷰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동와 제체내 스쿠탄타나 점링키시디 딘린탄 피게 타르겔러 군디동치 레게티웨치와 뿐두 유지 낸두나이급시 지룽예동캠이 니스처초류 콜리시비 셰프슈뇽 총우소티 니차비징토 초신 중공중앙 챕시주기 균형원윤 기스지겹칸기 종리슌바 딩쉐샹키 총도르 슈바만세 주된조회손세난유 丁学想起, 谢俊永从你, 给金永从起, 出不及开前时间不他, 怎么连给边角帕瓦坦, 吞列人不乐滚地动为处, 女不安而为起瓦, 顿别切行月。 主席习近平起, 过了十一部, 谢俊永从无错脱, 年浪头年西最, 开前送那瓦汉, 养呢, 谢俊永从从度了, 丁之轻易, 听满真难呢, 谢俊永从起, 过一年来, 丁十不动为, 无助其特, 캡자나와티토네 중국 추세토위 지조고이 갸치동위 추심디부타 콜레시뷰 셰프슈리지탄 셰프슈뇨총 콩피르 군디동위 정구이키 겐지 쿠르심 강령원 바치 유지 대나유 딩쉐샹키 민알기지 벤조뇨총키 나바 강교 깨지치에디 셰프슈뇨총 콩피 슈친동와타 셰프슈리지기 고인냠레르 군디동와티네 중국 당과점 인바마세 티웨 점링키 고쿠야 인시 손유버신 콘키 초고 숨드 나와디 진니 셰프슈리지기 뷔체 레취타 사드 뉴버치르다네 셰프슈리지 뷔투 콩피르디니 셰프슈뇨 총 게림 사바식 돌립교로 군디 동고바타 니니 고인니티 타콘치디 셰프슈뇨 총 장무 지엔타 더디젠키 추체 토르동와타 dünkü nyamgöle denne şepşunyo çong kongpe ki partong sab gachir donggu ba. Sumni, mitab rinun so, tengzin rinun la zeta, şepşun nyamgöle şunun gebdi, tengzin mınsi zhigu pençun zhitu le gundi donwa ta. Tengzin rinun la denne şepşunyo çong kongpe ki gönü sarba dögu ba jeyin. 中国中央七夕局的奥运，北京常委会书记尹力乌措了首部马赛西次苏南约不他。不论的总统安德伊、什么伊他，咱们委员总统选拔齐文佳，博格日伊总理选拔普利普，俺们这一撮要从狂撇出错的立场重启莫林诺，咱们连西街天王镇组的吉克布雷恰，丁洪森所的聂兰南亚纳三年三托多西次松约不是。
1: 我错就这一节丁学想起，小朋友从正康托四国那晚时，正数前边经过了他，别人那又不是。年轻人去吃着了丁学想起，俺记住，普利普他，请问家谈今天那又不他，况且中国球技确看他，虽跟去杂着，跟腿去不他，他具体偏村一起去学吃东娃，偏村去地位去边谈，脱口去边那天去见了，真就去吧，昨天去空给俺们来了，从这体外忙我脱不了了，工地东娃借钱呢，你偏俺们给出，老当真呢，听着见了工地东都有几松不是。
4: 七届开始桌面的座位，中国牌的杂桌之外，菜头通勤去不他。中国桥摊开公开，给我住不念了。丁色摊加起单呢，全日本中华狂批体外去玩用完，滚地东都越级送一不是。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中国业绩，些许人从村对贴。几次过年，北京去，给是俺家所在领块头过错月。 龙安村去吃过九月半过错率，结合身边些许人从去，绝对南边政策统一一百五年。各地些许人从村对给，过一个七十多万他，俺们来定十多栋娃，三对了，你提七八几给，七六七八送去，年年了明年，中国些许体外忙娃，证明了超过了滚地大雨。 各地些许人从村对给集团组委针对去，对外扫空所，中国些许针对通马组内，三年看起些许人从开空给三对冲着他，北村北西针对签约。咸阳七团针对马不西多，七个些许七团开通马组内，中国起来给集团冲着加起东角了，起来进去解决签约不谈，北里给中国些许体外忙娃证明了超过了滚地大雨。
1: 他罗七团针对卡古一难脱，苦有些许针对贴，南国滩苦有些许针对脱加起单的，南国贴对外七团南五十周年，过了十八南国超过了去六军了，人工安详的签约不谈，地摊出点些许七团南，中国民主参赛团来给团结进口通马组内，参赛三队给起来争取了七多给七龙卡的队员。
4: 来这六十趟，组准协许七团托，中国苏准去这趟西边协许女不满意不他，老在三不忙不通马的准备签约。今秀从把孙红进去，看来呢，让点习俗前辈组准来这人类世界参领全面性开始养育。孙红进去，穿着拖鞋，热着直接谈多呢。
1: 春明天，米特布拉的那村子几个个面前，人从俺两个前边女不体外前往月，人类十几彩铃春明节节，十几彩铃起来去，加上我们那加着出去拍，套着着都不谈，这些十几彩铃拿了去，加着估计光个颜新鲜，南昌给来云，加上俺烟通土着个了，滚地东土这些又不是。
4: 各地些许人从村对了，劝给客户谈，吃亏，给及自顾不注意，正看做呢，正对签约金，转达给客户做银币，挪为给客户给正规做约不谈。几次过年去吃着了，挪为一三年三套都正看过期为再过别月，领的给七个月贴，几次过年特通，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老对从团凑钱谈，称赞我从别个着巧，端着领的所决定作为领的卡松。
1: 你了又不是？比如安德斯陈同康去工资拍摄，广州澳三千起，子孙去来这浪在了店内，广东塘、香港、澳门这四块松起，我看这腿切的，国庆国庆，俺们这批给了工地暖点大约，俺做中国的俺们做不切的，这腿给剁不了的呢，俺们来顶死他，腿毛去工资接着切的，是空腿毛脱皮给做给了工地冻脱皮，就又不是。
4: 一些谈西的家族前面变成你们来争做给中国旅人民机关拆洗人民一些谈西的家族前面研究土人领地年前广东深圳入你若是从东马措狂徒措手推门卡机珠海塔中山陀月铁中国南北停入境去拍子情报西多前年一些谈西的家族前面三空你们来给所以你们特别麻痹催行且不是横琴广东塔澳门年内丁色归途那边千佛你跟你属于罗九斯厕所出切给起西去龙年九切作为展图电表案具体国定年巴尔加布塔出切解话城西土豆豆居古起不接托不没把主心月米格说你是要给陈年之不能平安的即便龙城的空气生够了几个的细胞不能得力气出国的气米也测不切的牛生气我谈年个气味来个气不贴过了视

0: 다 점아져야 되는데 저 점에도 답. 계산을 하자고 메디아 좀도 뭐 창조군도 와. 딘지스로 아 라단도 잡아달라 되니 아니 응아신님도 그 찬조한다 보지 레스 그때 대인비 찬이 그 찬조와서 안 되나 그런 코로나지 과랜동나지는 저기 제동나지 여유를 때문에 다 그 나사게 차지 처리해야 되는 단 대의 리스 제바게 빼지 드피게 되는 줄 받아 찬조 그 되는 줄 빼지 만보 진년도 저 더하니 지 띠야 바이나 자의 찬이 인가데 처리되는 단 라몬라 보지 그러와 처리해야 될 그 디 찬조인나야 강다자 당라 드마트 히비가슬라 당와다 드마트 자와가 치지되니보데 강다자 고 예지기딘들 고 드데바야나 예지기딘돌 예데반다보지라 딱 가데 치반하고지 야나 딱 니가슬라 고 치지되니 에 대사 치지되니 요사가 휴데 다 치즈라 니 스테마데 그 나도 치반하고지 시나 아니 시로한다보지 베나 코라 존노르존나 힌덴 히비가슬라 존노르존마데 힌덴 비기 치지되니까 노사게 휴데 코데 치즈니라 텐두아 딱 데다벨라 치르세딜 아니 아 데비테는 유바세야 데마이 바 태가다 당라 드마틀다 바 카치라 나냐다 바 카치와다 나냐바데 이게 강 치진라 보이엔 바 당와다 드마틀바데 이게 강 아니 가르서 그 치진라 보이엔 바 데 치즈니라 마테미 가슬라 딱 데다벨라 아니 그 예찌기티데 딘스 데 세산라 보지 문두아 다 치르지나 당와다 드마틀이 그 응아슈 그 치지되니도 그 라다 그 바 찬조와 짠 그 땡도아 딘데 딱 데다벨라 치르지나 찬조세니 가데 치바라 보지 셴나 다 던지기 돈이 셴나 마돌 자의 찬이 에 쳐서 그러고 아양 지 잡아온다고 여와치리 기차가 가게나 지 가까몬다고 뭐 단지 용근도 우스 되니 단 닝바도 처리세야 되다 기마 더 이런 뭐 지에게 아니 안전데 딸 라이 주바예 어다 마히 요미 가슬라 아니 여바 차조 사제든 주바세 지송 여러 봐 다 차조 사제든 주바세야 더 이런 뭐 지에게 숨비 차조 사제세야 너 아 아니 안조 하지지 가슬라 샤왕아지 발라 차조 이게 차조 하지자 주여라 배자는 야 랑데 사마사다 랑테 사마사 사와당 람바니 주 바룰라 데데제니 샹가진 차조근도 왔다 덴데그지 지바다 다데 많이 바가 간손데 아 마고 천자가 나노 숨바 마고 천자가 나노 숨비 그 간소 아 배차가나 천도 당라 드마달다 카체라 나냐다 덴데그지 지비 그 진힌힌다 안다비 그 차조 시동 주로 아 다 너던 직바 에리스 너던 저 에리스나 다던 저 많이 있어 도교 롬부치기 수야 그 창조 사제는 주 봤는데 자의 찬이 배된 좀비 그 창조 사제 뭐 될라고 하는 거 배나 공리 그 배제 양도 있어 나는 창비 양란 된다 빠전 아 보디 빠전 따란 된다 일단 최저위 디슬 그 빠절 당 개념부 양대 최저는 창 창바 그 양다 아 아니 따라서 봐 어 대소 안에 당 아니 총바 안다 때문에 그 창조 Dindisle, Togi Rumbuchi, the Sunak Sanjo Sajid in Jusia, and De Haji Sanjo Tang, a Jinjin King Sanjo Tang, and Mandas, the two dependent from Bissanjola, Gogibarese, or Tandiri. Tan the Cherry said, Anni Kazango to what is the corny, Anni Sahin Dodiji.
1: Tata Chi, Simpatina, Pedion Lunchi, Nintilikon, Kanke Santa Luchi Lintishi, Hiana Minti, Nancy Lintzi Sinjura, Gasiku.
0: Tatirin also, only Muntoni, only Boyrobuji Sumbicata, Ladakin Juba. What that decon in my Jamaican Shiji. That Boyrobuji Sunakatini, Dumbati. Ladakatani, Denji, Jubahing, no, Dumbati Cheritan, Anni, Shawa Jubi Tanita, Singashini Sanjova, Udu, Dinder, Sanjo de la G, Nipog Chijibi Tani, Yana Singashini Sanjova, the Dubas, it Hindua, that Dumbati Cheris, the Sanjo Gonolia, Ringba, or Shawa Jubi Tanita, Yan Singashini Sanjovas, than Dekas Sanjo Sate, Anni Chijibi Mimari, Zote, Shawimish, Shawangashini Sanjovan, that Perna. Gawa sala number shad. You get dila, not a curtis, chilla, huta, Takurig in the jigpiji, kajiji yar. Then Gawa sala number shah, he be gassala, digging on Gawa salse, I salty shawach. Number shah, he be got your nums, the adishar. Sala nums. Then you don't need to paddle a ladder, chit the javatella, deni, any shawan deni, pencil any, tanjo, pencil jagger. Gawasani, any children, Muntabani, a pencil, Tumberzo, then under Shazag. You get Gila, Nala Kurti, he because you get G, he because you G de Shawachiri. And then Nala Kurti, he because you so Kursia de Shawachiri. You get Jenny, and then Nala Kurshus, Kurchiks.

0: 가서라 그치게 된다와 이게 바로 빨리 이게 좀 하나 끌어와 끌어와 디미디스는 지당 끌었어야 니지 바로 안 나다 되는 거 맞지 찬용도 와 이게 디라 나라 끌지다 쳐라 효다 비가서라 쳐르세야 돼 샤와지라 쳐는 크크 힘이네 쳐는 즉 크크 어 디미 가서라 내다벨라 아 아니 샤와라 찬조와 중요 디인들다 너다벨 그 샤가지 찬조와 대 사지지 가서라 당아서 대대대 선거 대선대야 샤왕아시 발라 찬조와 여러와 찬조를 하지 땅 대마인 바가 간소 디진 그 아 간소 이게 그 라는 거 노나 나서기 니세 니다 된 간소 찬조와는 망보 요리 야 라니 따다 어 누니 이다 니가 존이 이게 뒤다 나서기 니다 때 찬조를 하지 샤왕아시 발라 찬조와 여리 니들 대대 하지지 대대 대선다 니다 당지비 그 하지 그 아니 찬조 주고 최지 니반 된도 대당 간더라 아니 라자크 샤지비기 타니 나시발라 찬조기 니반데도 되니다 진송라고 차요 그래서 근데 차요 봐 옌자 아니 네까지다 아 바르죠 라자테 아니 테데테선 하지기 차다 대마이 바 니다라 파 지나 아 아니 테데테선 라소 바다 니 니다테서 그 파 찬라고 지시나 아 데데서 그 차니 군요 메 바레 그거만 남겨지 내가 바 빼나 아 공원 가서 이게 지라 나라 끄기세 안 되게 라테 사지 그 체라 파지 가바이나 이게 지히비가 바라다 자크 그 체스 티는 진주 사인 사리 사인의 때대에서 하지나 나라 라사 장터 때에서는 단우 때장도 제대로 와 이게 지때 나라 그렇지 이게 지라 나라 그렇지 생기서 라데 때르스 지 가바이나 땡겐 키과 지좀 샤디요 야 라데 가서 니르스 지바 야바이나 이게 지니 나라 그렇지 이게 지니 나라 그렇지 이게 지때 나라 그렇지 이게 지라 나라 그렇지 디나 라다 대단 니네서데 자위찬이 권책이 니반데도 직바레 근데 여바연자 다 너다벌을 치르잖아 아니 샤와지비 타니 나신이지 받을 찬조로 와서 이래 와 대 찬조로 니마라고 지래 독일은 뭐지 좀봐 와 근데 이들 다 간들라 안안소 가르서 그러고 지 도스지 자세히 치르잖아 니보고 취지비 그 타니 나신이 받을 찬조와다 샤와지비 타니 나신이 받을 찬조 근데 자이찬이 창조하는 유발하고 총발레데 이제 권위발을 제바매바 말해 권위 제바 열이 제바 여바인자고 가가시어라 전에서 이들 아마 니보그 취지비 단인같이 창조하세요 근데 자이찬이 결에서 이들 니보그 치치니의 편서 창조가요 그래서 창조 전세 때라 되니 바다를 하지게 때라서 봐 아 되니 때만이 봐 니다라서 봐 근데 그 차시 니 말해서 니보그 취지비 그 단인같이 받을 창조한다라 아니 하지기 때대대서가 니다 라서 버튼 즉 창조 그 체대서 그 사실 니 말이스 왠자 심마 샤와지비기 타닝가지 발 창조 원도다 발은 처마 있나 하지지 체대 라서 봐 다더니 니다 라서 버대서 그 차룽리스 등아서 공을 빼지 야여로 와 진세 때라 때니 아니 라다 창조는 지비가 간다라 치치지비 그 민거 바르다 샤와 그 민거 바르라 아니 그 창조가 마도 아니 예만은 좀 말이스 다 치기지 발 라서 봐 대소린 주말 진생 때라더니 그 독일로 무지게 니가서 무슨 때 소요리 라다는 치제비 타니당 샤와제비 타니 코나리 치제제비 타니다 장제비 타닌가시 찬조도 문주세니 딱 그렇게 됐어요 어 대인들 간선데 찬조 그 가서라 딱 좋대 어 치치 응아시 빨아 찬조 그게 라다지다 샤와 응아시 빨아 찬조 그게 라다 좋대 그래서 난 된인들이스 대마돌았다 배제는 까와라 뻔바 세는라도 아 자라 똥세야다 나치니지 바룰라 아니 체기지비기 미다 아 대마인 바가다 당가기미나 서번데지 바룰라 아니 라다데제니 파스 찬조바텐지 요마리 능가서 시당게 베게 남아게 지슬라 그런 데다바다 게제제고 요마리 인디슬 조데 체르즈나다 데니니들 찬조 가서 데니다 도기로 보지 그 숨비기 제바다 강래에서나다 펜스 도쇼스 지르비 칭아시 동창선 죽바세네 다 너나 ngāmātān lādā yāsā kātani ngāmā kātani mīng dēdāng yāna cik dēdāng anī shimāni yīpārā lākū jī dōshūng rābū jī chātēpā tā pēnā bāmbā mātāpā yīnā tākpā mīnūs bāmbā mātāpā yīnā tākpā mīnūs dēk chitana mātāpā yīn tākpā mīng yī mīng dā pā dōshūng tā tī pātala lādā nā yāgīyōr dēnā bāmbā mātāpā yīn chū 딱 봐면 인다면 가서 제자대 칭아시 먼저 바로 땡겨로 와 대도 파 지가 봐이나 따따고 되겨 봐 맞다 봐 이나 따빠면서야 봐 맞다 봐 인지 따빠면서 어 코는 보이나 보면 문 코는 보이인지 보면 민다 어 인민다 단 된데 그 처리잖아 편지 도쇼스 집이 칭아시 받으라 창라 도쇼군 창라 유바 단 된데 요새야 다 yinya pe jina lungche taliyang rinro la bala trajan chirmanro zin. Lungche taliyang rinro la chunun chenpo tesu soma de pa nroyu kasa la njokzi rin. Ani nirbo yo mara demo ya nrori te. Wencha ko nroyu kasa la rinpo nro taris. La nungpa jina rinpo nro taris. Rinro la. Bala trajan chirmanro zina te da darna ane bala lap tesu soma de pa xuk chenpo yo res. Njokba yo res. Xuk chenpo yo res. Rede wenja chir mundu wadzuna o chunun chenpo teso na yinji jan rinpo la kukore nro tuk maris. Dingi zir lunche tayang rin ro, nro rawa, bala tada chir mundu su mundu rawa, nro mundu taba, pinzo doshu su jibiga tsi, dachi parda ta lada jawa ta nende yo su, nende yo. Dingi zir ta nda taba pinzo doshu su jibiga tsan la ya jiga lada nda taba te njeda ga tri gola sa pati mundu biga njeda ya rawa, teso go ani tsapshi tupa, tsapshi niba, tsapshi runga ri. Ta nda jepo di chirizina, ani kima doyo rumbo chege sumbi ka, ta lo dra kanchuk sal, yen xeba, ta ta ne jepo gano tsa diyo ri.
1: Tienju tsema mandayi tingzin da, lo bion tsemi xeju jejin da, jeji tsema jibie long ting da, singgen tsema nan la ga dun xa.
2: Zheze la sang wu mi cheta li, chongze li xie zhongzi cha ju jin, da zhe ki bi yung lo bie chan da,
0: 选择新的部位西松部 Ta zi tong chen la soba teso, chemo la soba teso de kienzen res. La wa da nye da xa la, zi la soba teso na zhida yin. Ki kienzen res, ki zhida res. Tini kienzen yin la, ani yinba teso de zhida yin. Ta nda tabi linji na, honi ngan su xie jiga, laji jiga se la, yenren laji se ya jiori. Ya, tete teso teso de, ani, ten yenren ba linju ba jiori. Teta, treji nipa ke chani, treji nipa nendong ke chani, ani, nran sun rabo yori. Perna, tazi tongzhi su jinzin yin la, lani xiazi su rida yin siya, nikipa ga lati, ani laji gichi, tela pa, yir gya pa yin la, tazi tongzhi su jinzin yin di, lani xiazi su rida. Diwita, ngama ga tuen di li, yinba ga tuen yin xiku nian zhen wun duwa, tan dada pa la, kiri sina, tuen yin zhe pa rin ju paa se kyo re. Nda laji ji yin zhe laji dan rabu re, cha tsuma rabu ji yo re. Nda yang, lada ga yang yu su yinba chi re. Ta te ma yinba ga taru, ge pari sanji ga, dik tol chi chi sun yore na nyan chun pa la yin yu gu yore yis, nyan chun pa. Ta xe ta nga ngang so ke nyinga la so pa desu yon yon ke chi yin na, ani nyan ten ki jen ji kato la nyan dan njirwa se yin ji, sun gu yore wa. Nyan dan njirwa se yin di njirwa se yin bi ka se la, zo de, ani gansa kanyang ruwa ki ka rong ka sen gu nong la, ga xo cha dang ka sambi zedung se na mandu, samba ka tsorwa se na mandu, sen ji njirwa desu de chiri se di la, po shi linga to ma xer ni, Nāndi nīdi bī kāp tāndi jīla, āni ngāp sō njirwās ikhār, yīchī njirwās, sēnchī njirwās ikhār. Tā tē tāp gāshu chātān lāsō pā kīs nāng sēnchī njirwā tēsū sō mā tē, āni shīg jīn lāsō pā lā tēni kō chīshir tā pērni, rōwa, chīshir tā pērni, tā mā lā chīdī sēdī, āni kō shīy lī tā ngā kā nāngir kō tōdur kō tēng wō rōwa, dō na nāngir kō tōdur sō tē wō rī, nāngir kō tōdur sō sāl wō rī. Tsisa nanjo ko tutu tsisa wada tenpa ka tenze ka nanjo teso la nga su nyam se kore. She yi nyam dang nang njirwa se kore. Tenir tayi kasara ta nyam tena ya nga ka nyam yori, nyam tena ya li ju nyam yori. Li ju tangde la soba teso li ju nyam re. Nga ka teni layan layan ba ta, teni tema yin ba nga ka nol ta dana nama na sun jiba teso tsuma ya nang sen ka zedung ten tsuenpi che de la tsuenpar shiba la nga ka dana nama na njen jor kishan nama na hiba teso ya ani nga ka nyam re. Tīngi tīla nyan tsuenpa asa, lada tīgi nyan tsuenpa la yanju rīs. Nyan tsuenpa, nyan tsuenpa tīyā sāvara shīni kī rīs. Tā pēkya na, yīgī mīhī dūpa la sīyāna. Tā tē māyī pa ngā su tījīng kākī kī nōna yobī, gāwa la dāng shīkpa la sīyāna. Ndā tā pārīn tsuenpa niyā tāmbu, yīgī mīhī dūpa la hī bī kāsi la, tsō tī nāng sēngu nōna yīgī mīhī pa tēlā tīni sēngu nōna shōwa dā dūngan, njōwa chūyara, njōwa tē, yāni ngā kū tūtul kō tsuenyo kī rī. Yīgī mīhī dūpa la hī bī kāsi la, nāng sēngu nī shōwa dā Ani sengu nuna maa yomu bika nyandrapo te koga late la teni ko sarayonga duwa. Gawa la dan shikpa la hibi kaji late ke sengu nuna hajanga troga ke karasa kuru njoa te. Ani gawa la shikpa la hibi ke kesha teka ngata ke toni ko sarayonga duwa. ti indir ta te ta be shuwa da gawa ngak nyam te tsemrshi bala ani

0: Sinki nama tsu kong khamza. Nga lichi tso chong pa hiran nam jaye. Tata linje ne sengu chukpan tene, pyujo longchay nyamche le kong khamki longchay che lengro lichi ri. Tere ningu tso nama tsu la, rungki tamba chakpa la la pa pyu lengro lalai kapche gukur je, chi nam rapa yinpo ju yinpe, te lau sena yu pa xio.
1: Karju sanje yi tenpa thar, nangso jui ji di tenpa nubbe yi chu. Jite kawa chanji yi mangbo chung yi di kao. Dere sanje sungde, teni mamen zi, nambar cha, mang sanje yi sungde. Tūtē pāyī, tācā kīyē sāngjī, māngbī kī sāngjī sūngwī tūla, tācā tēmbā chācā tūpa, tūtū kōlō kōyī tī yī kāpē, tēnē tāngjī, tūtī kī lōpūr chūngjī tūmbū chūngjī tī kāpē, tēng sā, ār yī, hū, lū, tālū, yī sūm yī tāngjī kī, zāmīn kī tūtū kōlō kōyī kī, rā chēmbō tū, yī kē māngbō yōbī kī kāpē, chūng, bēmō tāngjī tūtā, tāo pōng, lūp jāwā shī kī, kāpō chēmbō tī kī nāng tō lā. Jadi 要不是东北的人都通往的团里送家庭那不送的切送的高铁家庭那不送的地地路路咱不是那个店长长期店里的接着我那没有接着改天的家庭忙不穷往的念头哎一些高铁人娘三人的话有些女人来的你这从马币过过月把的这个难道了他会接我那家马上会接我那家姐姐 산지 연단 먼저와 지기 전에 등 사이에 늘어져라. 아주 충자 충족, 발민기 주절로, 이는 충족 되고, 올루이 주절로, 늘리, 응아피지, 꼬르 말해 봐줘라. 깨와, 자다 주유숭지기, 깨와 냄비지, 깝대. 사이에 전부, 토가를 세워야지, 공, 깨와 깨내먹고, 랑, 개로지, 깝대. 전에 소화 마빈고, 구유진, 람을 내비지, 깝대. 공항 소화 까보, 고 까보 해봐지, 대전에, 내비. 대니 네 손주 뜻비 연진 하진 처바 걸보대 대기 진지 직비기 같 통화직랑 누구 고여바디 대면만 진이는 상대 공부 셔드드 답비기 이거 누구 고리 체바다 고 정보디 체빈 고 나부 인체 손기 같 내로 바와 공 내로 나부 바라 공래 뒤디 대니 자 풀라 풍풍 넘어 쩝디기 매도는 거기 같 나 상지 땡비기 땡자 나부 뒤디기 로분 뒤디 처냐 俺咱不是那个说的没下山没下土八卦和你容易的干部的俺的用完手的你那么的大背景干部才强力或者是真结果是我的结果太冷你把这些给你或者去偷偷如今结果偷那人间你给不可能或者不可能大背景结果是我的结果太冷羊过你那过你切送你的干部没有把握和这去的羊偷偷过去你容易的干部 Tolan

0: 매부 히리 온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주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0: 가지 로촌 조부 조모여의 치기라 당아가 잔천조조도 처리조조지나 치기 농가 마카히가다 잔천조조도 칭아 무더원 진소시사제 리조조시 야만카히가 잔천조조도 저거 천재 리로토도 천재 리무로토도 세복구토제 리조는 조시시 따라 뭔가 희가 잔천 조지도 마야와 성쇼이 지지지 조 던지 희씨 등원수 탈로중 조부 조무요다가 잔천 정원진나 쇼제 통대 효제 마통하다리 잔천가 논란라 댄세진 국가오가 니로다 칠리희야 몸부지 요시 던지 인디 로중 조부 조무요다가 로중가 뒤런도 춘용니다 잔칭가 논시 고든 희가무시 뒤라사바가 시만 춘춘시 미찬니 로중 조부 조무요다가 다 치만히도 치훈주고 디미치기 초아도 담등지위가 잔칭 시장가 희 희도도 로용 콩도 추바 이것이 드나 잔칭 조제다 천리제리스나 니던데 林马杰跟坤了，但我给你们不，但不，绿泽通了，地木吉带你做多。绿泽通开了，咱这气味个绿泽人多，南巴拿出真冷的米过年，被喜悦时，绿泽八月的肉球多，大葱把农行，容个全汤温馨，容易将盘准喜悦时，地木的伊拉，逐步穿穿越得了，就爱越时，这个个，我来咱们拉干部委员呢，阿觉得。 接了两天，阿拉国家个生肖信息，哦，热天，这个山东西侧海东安阳，同居没变，喇叭都全部嘛接到这个，都晓得个，人的第一，工人的过年，得了俺这边了，你说去吧的，亲戚，这的个人，好像羡慕有些，同居没变个，都全部嘛的呢，人都家真难些。 菠萝个谁多？春秋偏生个南章，有名呢。绿公多，出去绿子，清晨一那样，人多见南章日日了，融融个人多个，真浪热热些。真正一对，人多能想看个你班儿，咱们俺真浪的小王做个事。可是真浪多这个事呢，人热意成本节真浪的，趁他七八多。 这两栋岗位绿色八七八九十，可是我才轻易呢，这就叫通太阳，没把做事情。他公个内测的，过了某某节段的很难，江城就觉得绿增真的个这两栋，人住起这两栋村个这两件事，学霸个这两栋，学霸也参加这事。
1: 是的，绿增镇都在这两段，人住这两段，门站上呢。江城呢，门市区学别镇了些的，这个门市农村呢，江城呢，这个离空间定格西边，学别七十多，没得没办法，我们恰多，文件讲着话，来这西边学别七十些一百码子，这个车这后了地里，老的西边学别七十些江西。
2: 今年凌晨，从这把乡村大新开的这把装修新乡村经营，这把周末车太阳么？白起用站长不领了钱，站长不领给伢们能白起错了。过年的大大生意办的呢，白将龙天年轻来空姐扛给龙天热。而且我头个该说，当当使用个小米热销员，在这当特别过年。
3: 能够给谁写歌？主播能把公干题目，敌人格林子诺，人家姐，我们人民学校一边，北京苏军人民忙进过了我这学经验。主播做林子的年纪，北京苏军就在忙给了，军啊都在那边热话月。北京姐苏军忙出了给呢，没人的龙。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대라우 세나 옆이죠.
1: 가르주 산지기 땜바탄 나도 뒤지기 땜바 높이기 주 지대가와 찬지기 망보 주니까 내대 산지기 손대 되는 마멘지 넘바르까 망 산지기 손대 뒤대 파이 가자기 산지 망비기 산지 손이 되는 가자 땜바 찾아서 뒤지 콜로 꼬이기 예까대 되네 단지 뒤지기 로브 중기 템보 중기 같은 땡사 한이고루한이숨탐지기 바찬나도기 Yang salin dewan yuji yuila lepi yinze chowa mabi go guru yobaji Tegi nangdola takwi jewa ngabja marabi jewa ngabja jize Sanji yenda mandawa jige teni tengi sayi yuiloibala Halu chungja chukjo palinji yudola yinin chukjo reku uluyi yudola Lulu ngabju jige koro mare bhadola jewa tata tuyusungji jewa lembi jikabde 타이톰부 토가르세와데 공 여바제니 몽고랑 테로제가 됐으니 소아마빈고 구이

0: 대당 야나 측 대당 아니 심한이 바라고 지 도선 아버지 자 대봐 다 빼나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아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어 근데 너 그때는 맞다 인 딱바 민기 이 민다 바 도선다 디바들라 라다네 지야 이야기요 아 근데 범바 맞다 인지 딱바 민다 뭔가 저 제자대 칭아시 먼저 바로 땡겨라 대도 파 지가 바이나 따따고 되겨 범바 맞다 인라 따빠 민세야 범바 맞다 인지 따빠 민세 어 코는 버인라 범모 민 코는 버인지 범모 민다 인민이다. 단 렌데기 처리잖아. 편지 도쇼스기 비칭하시 받으라. 창라. 아, 도쇼군 창라 육바. 단 렌데 요즈야. 아, 다 인아 배잖아. 룽체 달이야 린조라 발라타잔 쳔먼로즈. 룽체 달이야 린조라. 추누 쳔보 대수 소마데 파 로이카슬라. 뇨츠일. 아, 아니 니르보요 마레 디모야 로리테. 왠자 콘 로이카슬라 린본 로타레스. 라누바제나 린본 로타레스. 린조라. 발라타잔 쳔먼로즈나. 대다 더나 아니 발렛 랍데 소소마데 파 휙 쳔보여리스 쭉바여리스 휙 쳔보여리 제데 왠자 쳔문로드네 어 추는 쳔보데서 나이지 장르임보라 고코르는 것도 말이스 딩데 논체 따야 링로 로로와 발라토데 쳔문로 문로레와 로 문로다 핀서 도슈즈 지비겠지 대지 바다다 라다야다 넨데요 어 넨데요 딩데 따 넨다베 그 핀제 핀서 도슈즈 지비게 찬라야지 그 라다 넨다베데 제다가 체크라서 바데 먼저 비긴 데다여와 대소고 아니 찹시 토바 사실 네바 사실 좋아 단 늦게 보디 쳐지나 아니 그만 어 도요는 뭐 제게 숨비가 다 로자 근접설 얘기해 봐 왔다 내 제복은 저 디어
1: 진주 세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 지비에 롱진다 싱겐 세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나상 우미 치다리
0: 从这里写中子车就进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给本位西松博他这个托到了样样有的我做给巴黎三级的松别个也你拉扎跟你做工作了样啊给你点烟这边的你就把现在等着几松了你等我做给你一个是来看你这样这个多啊这里拉扎的这边点烟这边的你就把 天眼这边人就把那个可能比北京嘛样的是，大事当真说精神赢了，那你下嘴说日大赢，大事当真了说把点说这么了说把点说的精神人，老二当念到下了嘴了说把点说的日大赢，这精神人几日大人，哦，等于精神赢了，啊，那也把点说的啊日大赢，但那大不灵的呢，啊，我呢俺说写几个垃圾几个是了，眼睛垃圾是要叫人，对对对是对说的，啊，你。 天眼这边人就把酒的，这当车就泥巴给抢的，车就泥巴连动给抢的，啊，你让中找不有的。别那大事当真说精神赢了，那你下次说日大赢是啊，你可把个拉的，啊，你垃圾个车，带了怕，一点也不赢了。大事当真说精神赢的，那你下次说日大，有的人俺妈个天天的赢吧个天赢，可能人用多，但得到不了，就是呢，天眼这边人就把这个了。 那垃圾几件的垃圾都拿不来，吃什么拿不就有的？那样垃圾一样就是一码几的。他爹妈一般都给巴黎长期个啊，这个土里几千种人呢，两千把来人就够有的，两千把。但是当刚刚说个，人家老师把这说讲讲给钱呢，啊，你两天给钱就看到了两当一万生的几，送给有了哇，两当一万生的一万生用的干什么？做的，啊，你啊，刚才刚样说完一个，弄个三个弄了，干说恰当个啊，三笔。 这种是哪门都，三八个错了是哪门都，甚至你知道，啊，这说的确实是的了。不，谁领啊都马些呢？哪的你的被搞成的急了啊？你讲说你知道是个，一句你知道是，甚至你知道是个。他第二大部分感受恰当老师把个，能甚至你知道的说什么的？那你学个见老师把的，你过去。

대박 된지 끝난게 됐어라 나서 냠색 쉐이 냠당 나는 기로하세요 디너 때 가서라다 냠때라야 나그 냠요리 냠때나야 리주 냠요리 리주 땅때 라서 받아서 리주 냠리 나그더니 레양레양 받아 아 드니 대마이 바 나그 놀다 자나나마 나서 이제 받아서 처마야 나그 생그 제도된 쳔비체들 아 쳔버시 발 나그 자단자마는 년저르 계산자마는 해 받아서야 아니 나그 냠리 디너 냠 쳔바스 라다 되게 냠 쳔바는 인주리스 냔츠바냔테바테야서와시니게르스 냥 라보데 고고 라텔라데니 고 사용도와 가와라다 식발라 히비가지 라테그 생근노나 하장고 쪼가그 가르서 그런 좋아테 아니 가와라 시발라 히비가 게샤트 나트그 토는 고 사용도와 데인들다 데다베 쇼와다 가와 나그 냥데 쳔버시발라 아니 라다테그 니가 탱그레스 데다베랑 가노소 냥 쳔바세야 오다 덴지스 냥 쳔바세야 오다 덴지스 덴데 인들다 도교 룸부지 숨비게 제그토라 게 파리 산지기 숨비게 테니 아 옌데 말은 주 봐라 대옌데 말은 주 봐라 냔츠만데 야네나 쩨나 보니까 일단 내 소때야 샤타가 띠게 봐야나 니니 자네 간소 아다 베게 남아 그더니 치시단 텀비게 된 데가 라라긴 주스 장장다 보 차디어리 대 마이 바게 다 마고 쳔차데 자위 차니 간소 마데 벤치긴 제야 봐 인세 요 띠미디 디게 노는지 양 베제 당 디게 노는 시도 마보치 간소 베게 남아 공한다 다 봐야나 마보치라 고 뉴욕 가 베제 마보치 에 태각은 갑자기 이제 많이 받다. 대자 만찬 받다 보던데 양아서 연구열. 와 대지. 대인들 다 너나 다 나다 라지 간들. 아 땅아서 벤도위 칸선이 뒤비가. 아니 난시지 이런 소소 연친 소소 라란 소소 그냥 이렇게 마부여라. 대인들 라란 소소 이렇게 그놈아야. 얘다 말아봐. 투모 많이 받고. 야 나라 그 조소 된다 양아서 뭐니 와지 열이 이렇게 그놈아 열이. 여러 때문에 이제 간들 해결이 처리했으나 다 시체 나서 이게고 토들 시체비도 이게고 토들 죽치와가 아니 나라긴 주스 예 마무지대 아니 막 천원자도 뒤니 아니 막 해결하고지 예 자위 차니 근데 자신아 되나 마무세 겨와 자신아 되나 마무세 겨리 자리바티나 되나 마무 자신아 되나 마무세 자위 차니 자신아 치거든이 아 딱샤라서 버티서 야부 탱거 치그 다샤데 야부지 탱바이나 치그 다치 탱지 냉전진 수만 나이지 아니 치그 다샤데 텔라테니 아니 겐다지 네데서 수만 가서 서보라버지 인전타바 된다니 네데서 서보지 텐터게 요러와 대들 마주니 치그 다샤 가서 미다 샤지다 체지 조서 라서 버티서지 야부지 만테나 아니 대주 네데 리버는 좀 못바 그 마지 타나 가서 대주 네모부지 로버는 좀 봐야 되네 쓰기로와 Tiada tiada lipat ni bala jeje cik joso terangan tu shangi pati ta dati jigun ati ni shangi pati ni jere tiada jual ni kasih nala gun joso je pati yang cawe chani ta ngan tu per rang kurce cek itu tu juce wik ani kisah kendi wata tiada ngan tu ta yang tu boleh ni nroti jere zona boleh jere tu jere tini yang ta ngan tu kongsi yori chisa guru gu taa nansi ki yunung su su la rano su su la nara ka taan yu tsung maayi ba tenri yang yuari zay guri pecha ka taa nga zo ladra ka kasi la anki ki nona gi pari sanji ki tani sun yuari pecha ki na ke shi chun de taan chun la thong zho la se yaari cho ke shi chun de taan chun la thong zho la se di la cho ke chong chong shi ni ko jo dekhi to nani ma chi la ane chun dong gani tani chun chik puli ki nian ka yuari se yaari di yung di su la chun ke ma shi es 나한테 그 시중에다 초천 통로를 띠는 그 마제스야 되면 이제 누구 그 마제스야 같더니 계좌 대수 소마대 고거더니 하마기 희기지 대대수는 마시는 라데젠 그 듄으고 그 시중에다 천을 통로라 하세요 디디 지스 그 마제 디네 카로시다 대쇼 자제시 라서 바거든 히 지르다 온지 그 하마가 되나 뭐 뭐지 먹이바 된도와 단더다베 시계자 해도 자위샤니 거 안 개고 나타 죽체분도와 마돌라 당한소 위장당 캄바게라서 바데 소고노는 데다베데요 도즈니 시당가는 메디비존라 버티디라 니 시에지디 체레세디라 나라긴 주바 인더다발은 쳔바니나 자위 찬는 가서 다 베시 체크 이게 돌 주체크 나타 데소 조원라 보지 드니 시바텐 리지레 디인들 다 콘트 난소 마고 첸자가 놓나 다 나라긴 주바도 마 희용 됐으라 조데다 콘투사나 마고 첸자 코랑 차디여와 디인들 다 나라긴 주바도 마 희용이 갔으라
아니 라딩 그 나이 그 가서라다 나이

0: 주바다 냔스만 주바세야 되니리야 카네라고 담니 아니 아마 타차라고 지 히비 크인 아니 디토들라 미사 그치르잖아 아니 나라님도 아니 대년은 지바 뉴르 되면자 아니 자완님은 먼저 받다는 저 말에 가시나 안 주바다는 요래에서 내가 저 베지 드라니 아니 마 사신도 디인다고 지 시가 받다는 지 다 대처를 세기로 자위 차니 다 드린 그 손대 그 나네 대된데 지 아니 다 론데 지마가 노나 다 미설 거다 라덴 게 체 되라 그 양지 나로 그 남아 문다는 게 차니 아니 체 대여와서 도용이 가서라 간대지 콘선도 어다 대지 거라 되니 아니 마 다 대지 마 휴지 되는지 아 드린 그 손대 그 찬다 나게 하지 정말 다시 되래
1: 린진디 종지다 희희 다니 장조 핀초당 지소 다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0: 생각나마 나 팅딜린 진짜 소슈큐게 담아야베 드랭글린 신나라 벼랑쇼 좀 민직한 거 민방 보랑바 연바 까디냐마라 진이사크니 고조샤다 적고라 전주시비 잡아돈지 다대시여 샹라 시티노데세로
1: 외제 소리 주이 용루당 라린 기버 샹위 하지라
2: 견지휘비 달린 친완의 룬친 신조용라 시순불
0: 생길렌지 진지사 그 내제반나 대라소르 그 돈이 진방 안주지 내다 양나 자기도 타뇨비 히바데 인지 내데 롱은인도 제자라고 고네 블록 소화르비 문제 셰바 마세 주타장 라더르바디요 팅딜린 제나라 벼란쇼 좀 힌지칸 그 민반 보라바 이건바 까데냐 말라 진진사 그 내죠 뭐다 주지 예와 내다 소주 꼴라 젠드슈비 잡아디 동지 샹라 젠드슈비 잡아디 센로
3: 아게 까데냐 말라 공칸상
4: 공칸상
3: 더게 다다 혼이나 진진사 그 내데나 뭐 단지 그 소화 아 야진도 저자 자제 양도 진진사 그 내게 내게디나 망소 줄라다 포 망고도 리제데 가호게
4: 어리
3: 대인도 진이사고 내게 그 니토 네바스는다 진이사고 내세야 될 건데 진이나 개인진데 해제제로
4: 그래서 다 진이사고 내세지데 남진 아주 마 만초초를 진방아 먹네 되는데 자기 마선 탄협이 되시더라 근데 다데 북소와를 보는 윤론은 이제 진이사고 내들이 되는 거고 진이사고 내 윤론은 북소와를 보 윤론은
3: 당고 당뇨비 자기 저지도 등사다데 대가서 좋은데 기본적인 내조시다 홍
4: 어리라
3: 대인의 차치한데 제대로 홍
4: 어리리
3: 뭐마게 용라 콘토나 진이사고 내조도 거서 거야
4: 어디 진이사고 내조지 데이터 엄마니 다다 북소와를 보 주진한 엄마니 송겨도 되는 거고
3: 그래서
4: 되니 다 같이 그때 제일 같이 말해 좀 요래데 되니 다 내기 주진 예와 다 정말 다운데 다 저당 저도 저자 번호지 다 진방아 먹네 저지 진신사 그 내 임바데 세보 담어 되려래 디샹은 아주 마대는 하고르고
3: 네네네
4: 어 든들인가
3: 나서
4: 다디 내 친구 지르스나 내 저당 그 준통 그 내든지 이런 거고 인도드니 때 근에 많이 받든지 다 밤에 판주 그지 매도 든지인가
3: 근에 이든지 매든들고
4: 근에 말이
3: 나서
4: 때 말이 드니 쫓아야 되고 가니 전주 위 나오르스나 르규네 다 롱 파마다든지 유네야